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며 빛을 되찾은 날이죠. 오늘이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찾고 자유를 얻었다. 광복이라는 뜻과 참 맞는 말이죠. 빛을 되찾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억압의 땅에서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한 토요일에 저는 엄수빈입니다.

자유를 되찾아서 빛의 가운데 거하게 된 이 나라 대한민국 제81주년 광복절 8월 15일에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인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찬양 가득 누리시는 그런 토요일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찬양만 들으면요 제 마음이 막 얽매이고 누르고 있던 그런 것들 가운데 해방을 맞는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찬양들 많이 기다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누르셔서 여러분 듣고 싶으신 찬양, 행복해지는 찬양들 많이 나눠주세요. 또 그 찬양이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마음들을 선물해 주는지도 같이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7770님 문자 주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요 오늘 이 하루도라는 복음성가 부탁드립니다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아, 이 찬양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주어진 이 하루 여러분께도 감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무료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 채팅창에서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함께 하실까요?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방송 써머.

찬양이 가득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요, 내 마음에도 자유해지는, 해방케 되는 그런 찬양들을 신청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 나를 도와줄 이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빛이 탁 켜지는 것처럼 사방이 환해지는 경험들을 하신 적이 좀 있으시죠? 그런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께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찬양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652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신청합니다. 하루하루가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참 매일이 달라요. 어제는 거뜬히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또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때도 있고요. 또 내 힘으론 갈 수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를 맞이하셨어요? 어떤 하루 보내고 계세요? 아, 오늘의 숨 쉬는 순간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순간순간, 걸음걸음이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6528님, 또 많은 우리 듣고 계신 행복 가족분들 모두 모두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의 눈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숨을 쉬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에 나의 신앙이 조금 더 견고하게 하소서. 나의 선택이 때로 세상의 눈에 고지식해 보여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눈에도 그들이 보이게 하소서.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나를 넘어뜨리려는 유혹과 시험을 온전히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을 구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참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파수 속에서 지금 극동방송을 선택하셨죠.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 가 닿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선물해 주신 빛으로 선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은 날 광복절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극동방송과 함께 빛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 오늘 꼭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 속에서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0: FEBC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열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번에 3536, 9954번에 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

들려옵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북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북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하교회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0: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해를 신뢰로 바꾸는 비책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다윗이 이렇게 군중들이 어리석어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얼마든 심적인 조작을 국가 권력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인데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그럴 때 가끔마다 있잖아요. 뭐가 잘 되고 평화로울 때는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걸 다 망쳐놓지 않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한 바다가 펼쳐져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폭풍이 곧 몰려오겠구나. 우리 인생이 늘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는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3장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정말 놀랍도록 반전이 됩니다. 3장 36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막 울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불과 얼마 안 돼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다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슨 심적인 조작을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절대적인 위기가 자연스러운 평화 통일,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넬의 공로나 요업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위기가 복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공개적 선긋기. 이것은 이제 그 공개적으로 저주를 하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스템이나 또는 조직에 또는 그 군중의 악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생각보다 악합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극작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부패에 대한 걸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했어요. 내가 더러운 감옥에 집더미 위에 누웠을 때 비로소 악의 경계선이 국가들이나 계급들이나 정당들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통으로 꿰뚫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정치인들 뭐 그죠? 또 지금 뭐 러시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요.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근데 솔제니친이 경험한 건 뭐냐면 그러던 집단적인 악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그 심령 깊 큰 곳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경계선이 너무너무 쉽게 허물어져 나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국가적인 굉장히 중요한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압 자기의 최측근 항상 자기 편이었고 헌신적이었던 요압의 마음속에 악이 관통하고 있었는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요압에게는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합니다. 요압이 막 책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요 요압 책망을 안 합니다. 너 왜 그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데도 그 정도로 다윗을 거역하고 국가 전체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할 단계가 지났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선긋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공개적인 저주를 퍼붓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지나칠 정도로 강합니다. 요압이 듣고는 얼마나 섬찟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주하는가?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저주를 하는데 요압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요압의 조상들도 저주하고요. 요압의 후손들까지 저주의 저주를 퍼부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3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네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어때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아니 요압이 잘못했는데 막 요압의 후손까지 이렇게 대대로 저주를 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 큰 죄가 발견이 될 때는요 그거 빨리 끊고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선을 딱 긋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나와 내 나라는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요압의 문제다 하면서 처절할 정도로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그것은 요압의 행위와 다윗이 결코 연관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는 자기 방어책이면서도요. 그것은 백성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초 작업입니다. 정치적인 선언이기도 해요. 백성들한테 야 봐라, 내가 요압을 시켰으면 내가 요압을 저주하는 게 말이 되냐, 분명하게 선언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요압에게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분노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공동체를 깨뜨린 건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저주를 퍼부을 게 아니라 사법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전쟁 시간이고 평화하신데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것도 적국에선 최고의 특사를, 사신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왕과 의논도 안 하고요. 그럼 반드시 요압을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저주하는 걸로 멈춘 거죠. 이거요, 요압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요압의 실수를 이해하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30절을 보시면요,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다른 이면에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이야기 드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브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개인적인 감정이죠. 전쟁 시에 일어났던 일을 평화 시에 지금 원한으로 갚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아브넬이 공로로 통일이 돼버리면 요압이 지금 다윗의 2인자인데 아브넬이 최고의 권력을 쥐게 되니까 자기 위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지금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인 것은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왜 요압을 죽이지 않고 이 정도로 놔뒀을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압이 지금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고난에 늘 동참해온 자기의 최측근이고 동역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역자들이 어떨 때는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나를 다 먹여 살리고 도움이 되지만 어쩔 때는 그것만큼 큰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는 옴팡 리더가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만약에 동역자들을 사법 처리해버리면요, 남아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인간은 완전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그렇고 부부간도 그렇고 회사에도 그렇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요, 그만큼 나에게 또 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많이 엮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많이 엮으면 도움도 많이 받지만 많은 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실수한다고, 치명적인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죽이면 누가 남아나겠어요? 나도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산다면 늘 그걸 각오해야 돼요. 내가 너무나 존경하지만 내 마음에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인데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한다.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미워서 일을 가고 상처받을 때도 있다. 그때마다 다 끊어버리면 지구를 떠나세요. 먼저 당신도 남한테 다 배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내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전에 그전에 뭐 소를 키우면 그 쟁기를 끌어주고 농사에 힘이 되고 뭐 이동수단도 되고 짐도 날라주지만 어때요? 그거요, 그 풀 뜯어 먹이고 오물 치우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암몬 왕세자를 죽였어요. 암몬 왕세자는 자기의 공주를 욕보였어요. 근데 다윗이요, 거기에선 제대로 성긋기를 이처럼 뭐 저주까지 하면서는 안 해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나 그를 그냥 암몬 왕세자가 공주를 범했을 때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압살롬 왕자가 암몬 왕세자를 죽이게 되잖아요. 뭐 이 살인 사건 앞에서 또 법적으로 처리를 못 해요. 성긋기는 하죠. 쫓아내서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요압에게 했던 것 같은 저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모든 것에 자기가 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죄를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법적 처리 대신에 강력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압이 이거 들으면 정말 너무나 힘들 상황인데 왜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것은 이 저주는요, 관계 단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 정도까지 다윗이 저주 안 하면요, 요압이요 깨닫지 못해. 지금 막 흥분해갖고 복수심 때문에 자기의 입지만 생각해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저주해야 어때요?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다윗이 계속 요압을 놔두거든요. 나중에 압살롬 반란 때 무리하게 했는데도 다윗이 요압 죽이지 않아요. 왜요? 통역자니까. 무리하게 해도. 근데 왜 그래요?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요압이 끝까지 회개를 안 하고 왕의 뜻은 솔로몬 왕을 세우는 건데 왕의 뜻을 거역하고 아도냐를 왕세자로 또 세우잖아요. 끝까지 왕을 반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을 때 아 회개할 기회가 저 사람은 줘도 회개 안 하는구나. 솔로몬 왕에게 절대로 그냥 편안히 못 죽게 해라. 피 흘려 죽게 해라고 법적인 처리를 마지막에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마디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뭐 멍멍이 뭐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천한 무덤들아.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못 깨달아 다 존경하고 뭐 칭찬하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위선자인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이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긋기가 굉장히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죄악의 상황에서는요. 죄를 죄로 인정하도록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이 선긋기를 분명히 하시면서도 그 이유가 끝까지 용서해 주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운 지경이 언제 이러냐면요 가인이 아벨 쳐 죽였을 때 가인에게 표를 주신 거예요. 아니 가인을 죽였어야지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줘요. 아무도 못 죽여요. 왜요? 가인을 저주하셨거든요. 분명히 저주는 하셨는데 죽이지는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 단절이 아니라 저주는 선긋기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가인을 아무도 해치지 못해요. 언젠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합 왕 같은 경우에 너무 악을 만행했어요. 선지자들 많이 죽이고 그랬는데 어쩌다 아합 왕이 자기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니까는 바로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해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주하고 막 이런 이유가 관계를 끊거나 멸망시키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욕을 대신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에 대해서 선긋게 하시 있고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사법적으로 처리 안 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추워도 내가 가인이라는 생각 안 하니까 추워도 내가 아합 왕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놀랍게 요압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지 않은 거요 신의 한수입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섬뜩섬뜩한데요. 내가 원하는 상태로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처단하고 이런 것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요압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지금. 원래 적장이었던 전쟁 상황에서는 적이었던 아브넬을 자기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평화시에 지금 다른 자기들의 군사들이 적과 싸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그때 자기는 평화롭게 왕궁에 있다가 자기 가장 훌륭한 충신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아군인 충성스러운 사령관을 전시 상황에서 적에게 가까이 접근하도록 명령시켰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요압이 악해요? 다윗이 악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만 봐요. 오늘 내가 피해자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나는 내가 정죄하는 요압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행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 근데 다윗은 아직 똥은 안 묻었어요. 요압이 제가 묻었어요. 똥 묻을 개잖아요. 근데 개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요 불과 며칠 있다 나는 더 큰 죄를 지을 어마어마한 죄의 요소가 있는 형편없는 인간인데 오늘 내가 이날까지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심판하고 판단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돼요. 요압 이것 때문에 죽였으면 다윗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죽인 즉시로 반란이 일어났을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긋기를 하지만 그 선긋는 목적은 관계 파괴나 죽이기 위한 사법적인 처리가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요압 너도 실수했지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파멸할 자격은 없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도 누군가에게 원수니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는 핍박을 했어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원수의 모습은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처단하지 않은 이유는요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처단하셔요. 근데 내가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을 때는 훨씬 더
완벽하게 갚으셔요. 홀이라도 갚기 전에 나오지 못하래. 하나님의 눈에는 숨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와, 나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 대신 갚을 텐데, 그러면 저 사람

너무 비참하게 될 텐데 하나님 살살 다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과 약속 어기고 형편없는 죄인인데 우리에서 성긋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선긋기를 반드시 하지만 공개적인 선긋기를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나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대 형성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을까? 이것은 다윗이 정말 놀랍도록 백성들의 슬픔 또 아브넬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 처절하게 인지적 공감뿐만 아니라 감정적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반응을 하지만 일반적인 독재자들이라면 이렇게 반응 안 하죠. 이게 절호의 기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적으로 아브넬은 통일 이후에도 다윗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배신할 정도면 나중에 다윗을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일한 공로를 의식한 그 아브넬은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을 제거했으니까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 그쪽 전체의 공백기거든요.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되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통일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또 요압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감당하기 힘든 세력이라고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만 요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정의롭게 내게 큰 부담이 되는 존재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행동은 뭐였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절망지상에서 하는 건 뭐냐면 백성들과 함께 우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아브넬의 가족들을 충분히 위로해주고 그들을 품고 함께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거였죠. 여러분 다윗은 기회를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죠. 자, 얼마나 다윗이 철저히 공감하고 있는가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감이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왕이 상해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통곡할 수 있는 거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치적으로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면 이건 못하거든요. 국장으로 치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슬픔 가운데서 막 몰려들 때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국장으로 더 크게 치러주고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국가의 공동체, 가정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연재해나 큰 위기가 닥쳤을 때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연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일이 커진 데는 인재가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그 공동체나 국가에서는요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조치를 못하냐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토론합니다. 몇 년이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색출해서 공격을 하고 원인을 다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놀랍게 다윗은요 국민들이 충분히 울 수 있도록 애도의 기간을 정하고 같이 울어줬어요. 정치적인 리더 그룹들이 그 일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요압에게 너부터 옷을 다 찢고 회개하라. 그리고 백성 모두 다 같이 통곡할 일이다. 자 한번 35절 보시죠. 석양의 뭇백성에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국가적인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왕이 휴가도 아니고 뭐 여행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윗의 조치는요 백성들을 못 울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울게 만들었어요. 충분히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그걸 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문화적으로 승화를 시켜요. 어떻게 승화를 시키는가? 유행가를 퍼뜨려요. 문화적 공감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슬픔을 완전히 승화시키고 다 녹아내리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애도하게 하는데 울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울도록 유행가를 보급시키죠. 자, 33절 34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효한 자식이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어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니까요 백성들이 더 울잖아요. 이 두 번째 눈물은요 문화적으로 승화된 눈물이에요. 그렇죠? 다시 우는 눈물은요 못 울게 하잖아요. 보통 노래 못 부르게 하잖아요. 어떤 아픔을 겪는 사람

사람들이 아픔을 표현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같이 울고 충분히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저주로 증오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피를 부르든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내가 애곡하이든 너희들이 함께 울지 않는다.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여러분 개인의 그런 가정의 교회와 국가의 비극을 치유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요 기도와 함께 찬송가가요 엄청난 위로가 됐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구원하셨네, 날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교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증오심과 미움이 다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찬송가 하세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찬양을 부르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37절에 오해도 다 풀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같이 찬양하세요. 그걸 인위적으로 정체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조작해서 다 나에게 집중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강압적이거나 저는 뭐 법대로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울어야 돼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니까요. 로마서 8장 28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정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충실히 반응하고 세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아브넬 같은 경우는 약삭빠르게 정략적으로 성공하려고 자기가 선수를 치다가 죽임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통일시키겠다. 요압은 너무나 조급하게 칼을 휘두르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공동체 가족의 어려움이 있으면요 옳고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같이 붙잡고 우세요. 자식들과 함께 울고 부모님과 함께 울고 불쌍히 여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현실적 비책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 차원의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의 실행이 불가능한 거죠. 사법적인 처리가 불가능해요. 다윗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불의한 요압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사법적으로 하면은 나라가 두 쪽이 날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새 그 따르는 군사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리 방식이 뭐냐면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해 넘겨드리는 거였어요. 왜 영적인 차원의 처벌로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압의 군사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압을 제거할 경우에 내 편이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다 적으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몇 가지 일 때문에 나머지 모든 동역자들을 원수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자, 한번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내가 내 힘이 약해서 내가 왕이어도 요압과 아비새 그 가족들 그 호족 세력이 너무 강한 것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러분, 굉장히 다윗은요 영적이고 기도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누명 씌우고 나라 망쳤다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악하고 강한 세력과 싸우면서 보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지. 악한 사람과 싸우고 강한 사람과 싸우면서 내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믿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서 내가 더 악해진다고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악만 더 증폭되는 거예요. 내가 악에게 점령당하는 게 돼요. 악은 뭘로 이겨야 돼요? 선으로 이겨야 돼요.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이기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요, 이 악을 부끄럽게 하는 게, 머리에 숯불을 넣어서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 앞에서 악은 길을 못 써요. 나도 분노하고 나도 악하게 반응하고 그러면요, 내가 악에게 이미 물들어버린 게 돼버린 거예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부끄럽게 하고 굴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 말했던 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미래적 실수 가능성에 내가 보험을 드는 것과 똑같은 거였죠. 만약 이때 다윗이 요압 죽였으면 우리아를 죽인 순간 다윗도 사법 처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요압의 명백한 범죄 앞에서 정말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복수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위임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피해자라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았다고 그 사람 찾아다니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너무 고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내가 심판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피해자이지만 여전히 사명자예요.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벗어날 사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심판하면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도 나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외함이 없다는 거 있지 않아요? 아브넬 죄 지었죠? 요압 죄 지었죠? 다윗 죄 지었어요. 누구도 심판할 자격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용서가 필요해요. 그걸 모르고 인간들이요, 너무너무 설쳐요. 그럼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 이해하는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에게 침 뱉고 따고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오신 그들 편이에요. 그들을 굶주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구원하려고 온 구원자예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려고 보낸 분을 제거하려고 하고 죽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회개하게 하고 새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입을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구원할 자를 내 기분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제거하려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부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요 너무 엄청나요. 내가 지은 죄보다도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을 거부하고 제거하는 것은요 완전히 구원을 포기하고 저주를 자처하는 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면 불과 30몇 년 후에 주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로마 유대 1차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굶겨 죽여요. 한 명도 안 남겨 다 죽여요.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들을 서로 갈발벼갖고 삶아 먹어요. 참혹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약에 자기들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했다면 자기를 구원했을 텐데 구원자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과 성향이 다르다고 공격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보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원수는 사실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한, 여러분의 필요한 때 여러분이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사람들인데 그들 다 원수로 생각하고 사법적으로 처리하고 뭐 감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려고 보낸 구원의 통로들을 다 끊어버리는 꼴이 될 거예요. 다윗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하시고 나는 용서하고 울고 사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자를 위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택권을 이양한

0: 내 원수의 문제를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걸 이양하는 자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는. 근데 정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놀란 게 정말 하나님 멋지신 분이. 아브넬이 살아 있어도 문제고, 그렇죠? 나중에 다윗에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텐데 악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다윗은 용서하고 같이 통과하고 울고, 그러므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기쁨으로 돌아서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통일이 된. 인간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설립이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꼭 위기의 순간마다 오해 있고 아프고 절망할 때마다 분할 때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개적 선긋기, 그거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거예요.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죠? 공감대 형상, 같이 울고 같이 찬양하고 문제가 있을 때. 세 번째는 뭐예요? 정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예수뿐인교회 조동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323-3238 02-323국에 3238번 예수뿐인 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아,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3: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폭포수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2: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3: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4: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천천히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 Jesus, the very thought of thee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닫힌 문 가운데 하나님만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6603번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의 여동생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짝을 찾도록 열심히 가족들과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참 멋지십니다. 가족들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가 71장 초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메들리 찬송 리컬러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가 84장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찾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날 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멈춘 건가?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정말 나는 실패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좋은 조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스스로 닫힌 문으로 여기고 절망한다는 건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길을 친히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처 없는 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상처를 딛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극단 예술마당은 8월 10일부터 16일 오후 4시에 요수시민회관에서 예술가들의 깊은 열정과 섬세한 전문성이 깃든 예술의 터전으로 마련된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은 그날 그녀는 불꽃이 되었다 윤형숙 결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91-6646, 691-664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빛과 소금은 8월 15일까지 이대형 초대 개인전이 열립니다. 플로팅 시너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사랑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38-6691, 069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천로

28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손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아,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스팟에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 제가 한 달을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계전망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이하영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말씀인데요. 고난 중에 가장 큰 위로, 그리고 위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소망을 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겠죠. 광야 같은 이 길 위에 단 하나의 오아시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들로 오늘도 큰 위로와 소망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답고 시원한 찬양들이 풍성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로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교계 전망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단지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걷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 지치고 무너진 곳들마다 또 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계속해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교계 전망대 여름철 특별 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교계 전망대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저의 동기가 택배를 보낼 거라며 메신저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들과 사랑스런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진심을 담아 예쁜 글씨체로 적어준 메시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처럼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자.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젠 퇴사를 해서 공감대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우정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도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아름다운 만남은 그래서 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진의 목소리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드렸어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512님, 극동방송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이 좋은 방송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0370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들어하는 분들과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듣고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와, 정말 듣고 나면 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787님,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라고 제목 적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숲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사랑의 종소리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79님, 무뚝뚝한 중1 아들이 나흘 동안 여름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기도가 가장 재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머니께는 너무나 행복한 고백이었을 것 같고 주님께도 그렇게 드려졌을 그 고백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복된 수련회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한 문장을 딱 적어주셨는데 은혜가 되네요.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또 내일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끝곡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표현 금지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케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위축 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크게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어서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 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그리고 뭐 쭉 줄 서서 이렇게 무료로 급식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착한 일들을 하시는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반계탕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누는데 그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지금?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이 느낌은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들고 가는 거죠. 그럼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들을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반개탕을 비리면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 신방염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정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죄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의 기쁨이 찬양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유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른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with Jenny Yu. Isaiah 58장 11절 말씀. Isaiah chapter 58 verse 11.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He will satisfy your needs in a sun-scorched land and will strengthen your frame. You'll be like a well-watered garden, like a spring whose waters never fail.
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아멘.
0: Hello everyone. Happy weekend.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It's been so hot, right? But hope you are doing well, everyone. An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nny Yu. 늘 애청해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2: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Some seasons of our lives feel like a beautiful garden, while others can feel dry and weary.
1: 네, 우리의 삶에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풍성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메마르고 지친 계절도 있습니다.
2: There are days when our hearts feel full of joy and there are days when we wonder where our strength will come from.
1: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날도 있지만요. 어디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메마른 계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 Isaiah 58:11 gives us this beautiful promise.
1: 네, 이사야 5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약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의 정원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뿌리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된다면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꽃은 피어나고 나뭇잎은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Our lives can be the same.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지친 곳을 새롭게 하시고요. 또 연약한 곳을 강하게 하시고 메마른 곳에 다시 생명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Today, may we trust the God who faithfully guides us and makes our lives like a well-watered garden.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소망합니다. Let us begin, everyone.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웃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 마음과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어져 있던 때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God called them back to a life of

0: of compassion to care for the hungry, the hurting, and those in need.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굶주린 자와 상처받은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삶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And then came this beautiful promise.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1: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아름다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계절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메마른 곳에서도 친히 채우시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0: That is why Isaiah gives us the beautiful picture of a well-watered garden.
1: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물된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원이 푸르게 자라게 하는 것은 햇살이 언제나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죠. 그 뿌리에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깊이 깊이 뿌리 내릴 때 메마른 계절조차 새로운 성장의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0: In the same way, when our lives are rooted in God, even a dry season can become a season of growth. And as God refreshes us, may His love and grace also flow through us to refresh the lives of others. Amen.
1: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그 사랑과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도 흘러가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아멘.

Amen.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주님의 그때에 다른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때에 주님 저도 꼭 잊지 말고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Do not pass me by. 저를 절대로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Do not pass me by.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함께 들으셨어요? 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Lord will guide you always.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힘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계절이 찾아올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서도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은 정원에 꽃이 피어나고 또 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메마른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움을 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요. So let us keep our roots deep in Him, trusting His guidance one day at a time. Amen.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요. 우리의 뿌리를 주님 안에 더욱더욱 깊이 내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용기를 전하는 그런 시원한 샘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sharing this time with me. And until we meet again, may God's grace and peace be with us wherever we go.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저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인 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And I love you too.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오이예입니다. 교만은 나만 옳다고 여기지만 자신감은 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믿기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교만은 자신의 진실한 모습엔 관심이 없고 남의 모습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자신의 모습을 살펴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간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연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봅니다.

오늘 첫 곡, 가야금 찬양단 라파금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화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 음악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보내드립니다.

0: 나보름의 해금 찬양,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유형선의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여덟 가지의 복, 그리고 하예람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보내드립니다.
1: 세상이 내팽겨쳐버린 그 가엾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모양을 가만히 보시더니 이름을 알수 없는 조그마한 산 위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천천히 오르시는디, 이 천하디 천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 오르는 것이렸다. 마침내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디, 그한 말씀 한 말씀이 가뭄날 먹구름 같고 장맛비 한철에 땡볕 무리 같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 그첫 말씀은 여덟 가지 복이라 했었다. 이제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여덟 가지 복을 내쭉 읊어볼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노랫말로 삼고 중모리, 중중모리, 자지모리 장단으로 빚은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에서 여덟 가지의 복을 들었고요. 이어서 하예람의 찬양, 약할 때 강함 드시네 두 곡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행하는 저는 작곡가 오해입니다. 이번에는 예수전도단의 찬양, 거룩한 성전, 그리고 김혜미의 찬양, 겨자씨 같은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고집 앨범 타이틀곡, 거룩한 성전을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국악 프로젝트 그룹 꿈과 김혜미의 찬양, 겨자씨 같은 믿음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는 조결의 아쟁 찬양, 은혜 아니면과 함께 하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해였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유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We Love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광복절인데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을 때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그런 분들,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에게 믿음은 나 하나 잘 살아가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삼천리 강산을 위해 일하러 가자. 네, 봉사와 나라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기독교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이 또 작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과 애국 정신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찬송인데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또 옹기장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지현우 목사님의 책 가정영성학교 중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성경 구절을 동원합니다. 위선적인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공격할 때 성경을 인용해 상처를 후벼 팝니다. 가정에서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당신은 맨날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는 뭐하러 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이런 종교적 비난이 일상이 되면 자녀와 배우자는 결국 말씀 자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부모의 억압적인 잔소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죄책감을 후벼 파는 심판의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누군가를 지배하고 찌르기 위해 휘두르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포장한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람워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더 라이트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현호 목사님의 가정영성학교 책 중에 한 부분 낭독해드렸는데요. 전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건 말씀이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좀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정의 신앙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고 저도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윌의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윤원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하네.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과 해변을 걷는데 인생의 가장 힘들고 비참한 순간에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의 귀한 아이야,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의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고 여러분의 생각에만 그럴 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앞에 나가면 더 좋은 길이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길 말고 저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풀이 많고 넉넉한 곳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세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욥은 어때요? 욥은 자신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참혹한 불행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며 섭리였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좁고 복잡한 길에 들어서면 이게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나가면 넓은 고속도로를 만나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운전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겪는 질병과 경제적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은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복잡한 골목길과 같지만 우리는 종착지를 알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에 탁 떨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는 시원한 그늘과 물이 있듯이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생수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만나면 뭐 귀신의 역사라거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여기며 무속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저주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고치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치유와 성화의 과정입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불순종이 골짜기를 부르기도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 가운데서도 이 골짜기

이야기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내 평생에 가는 길은 그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1870년대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는 당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를 재정적 영적으로 돕는 신앙의 사업가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도 많이 하고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연이어 찾아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전 재산에 가까운 시카고의 모든 부동산들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지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영국행 여객선에 아내와 내 딸을 먼저 태워 보냈는데 그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하며 침몰했습니다. 내 딸이 모두 익사했습니다. 구조된 아내로부터 혼자만 살아났음이라는 통한 전보를 받고 스피프더는 바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사고 해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 사고 해역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내 영혼 평안해였습니다. 선장으로부터 지금 지나는 이곳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이 스페포더는 밤새도록 방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비극이 피해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절망의 밤, 그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시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불행과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잘 믿는다고,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불행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실패를 안 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날씨는 공평합니다. 비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삶의 교통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가 비켜가는 면제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고난 그 이후에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누구와 함께 통과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결국 그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 이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를 다듬고 더 깊은 생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허락했단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 저는 그저 편안한 길을 원했지만 이 골짜기가 저를 살리는 통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 행복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커다란 고난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지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선한 목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영혼의 꼴을 먹어야 할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인 거죠. 우리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지만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문법이 바뀌었어요. 오늘 사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본문의 시점을 여러분들 주의 있게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3인칭의 그에서
오늘 이제 4절부터는요, 2인칭의

0: 당신,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눈으로 보고 있는 주께서입니다. 2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것을 you are me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절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다윗의 문법이 우리 이 부분들은 다음 주에 아주 정말 다윗의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정말 치밀하고 인격적인 독대로 깊어지는 그 상황들을 같이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여수 하나시민교회 이환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여수 하나시민교회 010-4004-9782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전남동부 극동방송 061-650-38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아무리 높고 굳게 닫힌 장벽이라도 라디오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캄캄한 먼 땅, 북녘의 들녘과 골방 안까지 하나님께서는 전파라는 아름다운 통로를 통해 생명의 복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먼 땅 좋은 기별에서는 광복과 분단 40주년을 맞이했던 1980년대 북녘 동포들과 공산권 성도들을 위해 전파의 길을 넓히며 뜨겁게 기도했던 극동방송의 북한 선교 역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나누는 복음의 기별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와 눈물 위에서 싹트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이 공산권 선교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80년대 초반에는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로부터 공산권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과 방송이 공산권 선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알기 위한 초청이 쇄도했고 공산권 선교 세미나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첫 회는 1980년 9월 18일에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전국의 중진 교육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1982년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도고 온천에서 제1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때 강사로는 방송사의 주선으로 국내 이산가족과 연결돼 귀국한 심양 섭탑교회 김영애 집사님과 대련교회 백운창 집사님이 참석해 생생한 증언으로 참석한 지도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백 집사님은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와 방송사를 제일 먼저 찾아와 이 방송 때문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제2회 공산권 선교 세미나는 1983년 11월 28일 워커힐 호텔에서 교계 중진 목회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문화혁명 당시 온갖 박해를 당한 제중동포 김하선 장로님이 참석해 중공신자들이 받은 고난을 증언해 줬습니다. 제3차 세미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됐습니다. 1984년 11월 1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낮에는 각 교파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들이, 저녁에는 직장 신우회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극동문제연구소장 강인덕 박사님과 유진벨재단 대표로 북한을 드나들었던 스티브 린턴 박사님이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세미나에 대해 교계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들어오던 공산권 선교회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돼 감격스러웠다.

방송사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같은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동방송은 1985년을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정했습니다. 1985년은 광복 40주년이기도 하지만 민족 분단 4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북한은 중국이 채택한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크게 변하고 있고 북한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인과 아세아 방송, 극동방송 청취자가 다수 있으며 북한 선교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연구 자료집 주여 40년이 되었나이다를 발행했으며 이 자료집의 부록으로 남북한 사전에 종교 어휘 풀이 비교를 실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선교에 중점을 두는 방송을 위해 2월에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공상권 프로그램 제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차는 스티브 린턴 씨가, 2차는 북한 이주자 4명이 각각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봄 프로그램 개편도 자연스럽게 북한 선교에 초점을 맞춰 실시됐습니다. 또한 공상권 방송 제작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는데요. 제1차 연구회에서는 유출한 아나운서가 공산권 프로그램 제작의 일반적 자세를 주제로 발표했고 제2차는 이동진 아나운서가 남북한 언어 비교 이질화 현상 연구, 제3차는 박승배 아나운서가 북한 청소년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제4차는 한영호 아나운서가 북한 여성 연구와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제5차 연구회에서는 오승수 아나운서가 칼 마르크스의 사상과 생애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실태, 특히 기독교 위장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고 귀순자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북한 지역에서의 수신 상태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공교포들을 통한 북한 선교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북한 선교 중점 방송의 해에 걸맞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한 해였습니다. 한편 북녘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980년에 복음의 메아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45분부터 6시까지 15분간, 주일에는 북방 동포에게 프로그램이 같은 시간에 편성됐습니다. 북한에서의 수신 청취 시간대는 아니지만 1984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생명줄 던져 프로그램을 편성해 탈북 출신 장로님들의 증언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했고 1986년 봄 개편부터 이를 더 강화하며 공산권 선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켰습니다. 특히 1987년 4월 5일 봄 개편부터는 한국어 방송 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30분으로 늘어났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2시간씩 북한 집중 대상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생활 구조와 지하 교인들의 실정을 광범위하게 조사한 끝에 이 시간이 북한 주민들, 특히 지하교회 교인들이 방송을 청취하기에 가장 편리한 시간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서에 심야 방송 허가를 신청해 그해 2월 허가를 받아 마침내 심야 방송 전파를 쏘게 됐습니다. 이때 한밤의 명상, 나의 살던 고향, 내 영혼의 노래, 주여 언제까지이니까, 방송 성경 강해, 라디오 예배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아침 방송은 북한 동포 대상 선교 프로그램인 아침 해가 돋을 때를 기존의 새벽 5시 30분에서 5시로 30분 앞당기면서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그해 10월 11일 단행된 가을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새벽 0시 45분부터 1시까지 안유환 목사님의 수기 낮은 대로 임하 소설을 연속 낭독 방송하고 새벽 1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월남한 교역자나 교계 인사와의 대담 프로그램인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1988년 봄 개편에도 이어져 한밤의 명상을 시작으로 방송 성경 강해 오늘의 찬송,

연속 입체 낭독, 한미음악선교회의 내 영혼의 노래,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그리고 새벽별의 노래 따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매주 주일 새벽 1시 45분부터 2시까지 김영은 아나운서가 진행한 새벽별의 노래 따라는 북한의 주요 절기와 행사를 소재로 하고 북한의 사전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어휘를 사용해가며 북녘의 의식구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선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고는 한국선교문제연구소에서 준비해줬습니다. 또한 1991년부터는 광복 50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해방 이전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을 소개하는 북녘 기행 프로그램이 5년간 유관지 목사님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방송된 복음의 메아리는 새벽 시간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생방송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는 극동방송의 대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수많은 제약과 장벽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닫힌 문을 여시고 전파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북녘 땅과 땅끝 먼 곳까지 주님의 말씀이 닿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그날까지 방송을 통한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며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혜리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서가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죽게 드리는 나의 시 오늘 첫 곡입니다. 지선과 송경민이 전합니다. 충만.

앞장서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할까요? 낯선 곳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이쪽이야, 따라와 해줄 때. 또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내가 먼저 해볼게 하고 나서줄 때는 정말 든든하죠.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며 앞서가고 계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소울 싱어즈의 내 삶은 주의 것 그리고 나무에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앞서 나가심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7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계속해서 제이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이시죠. 아무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을 챙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외로운 자리에 있고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나가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 강중현의 주가 일하시네 전해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따뜻한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

함께하는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우리 삶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깊은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가산책 오늘까지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작곡이죠. 이 마에스트리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승전가 박신화 콰이어. 세 번째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 시협성단 바리톤 이상훈입니다.

광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마에스트리의 노래였고요. 승전가 박신학 하여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책 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특별한 곡 설명 없이 세 곡씩 제가 불러드리면서 노래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김기영의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챔버콰이어였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베스퍼스 합창단. 두 번째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가 오신실 하신 주, 바이올린 박지혜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그리고 하늘 소망 안재숙 편곡인데요. 박지혜 김정범의 독창, 박신호 가요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다 찬양대,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하늘 소망 박지혜 김정범 독창과 박신호 커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성결대 콘서트콰이어입니다.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곡씩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0: 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 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0: 네.
1: 찬송가에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0: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1: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0: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1: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여러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여수와 익산에서 2026 나라사랑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데요. 오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계신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익산에서의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응원하면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들 전해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제38회 장로 수련회를 엽니다. 강사로는 주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유재근 목사, 전 한동대학교 총장 김명현 박사,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 한국 GWP 개발원 장영익 대표며 문의는 010-9954-3536, 9954-35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YMCA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8월 2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생명의 물결,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며,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지

0: 그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지었어요.
1: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의 주차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아이.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은 광복절 기념일입니다. 기독교에는 복음의 국경이 없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애국운동에 앞장서 왔죠.

성경 속에 나타난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에스더, 예수님도 사도 바울까지도 모두 자신이 태어난 땅,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두란노 경배 찬양 음반에서 들으시는 내 안에 사느니.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창문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조국, 나의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다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능력있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살펴보니 포로로 잡혀간 나라 중에 중요한 지위에 올랐던 것을 볼 때 탁월한 실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먼저 술 맛을 보는 일인데 사실은 단순히 술 맛을 보는 일이라기보다는 왕의 모든 정책에 관여하는 왕의 신뢰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해 주의 깊게 접근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죠. 그는 반대자들, 예를 들어 산발랏, 도비아, 게셈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녔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도록 가르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비록 포로 생활이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좋은 지도자, 애국자였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희즈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애국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그곳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조국의 동포들이 환란당하고 능욕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불타버렸다는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조국을 위해 울고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애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울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살기 좋은 자신의 위치와 수산궁을 떠나 조국으로 달려갑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곳에서 벼슬하고 출세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궁에서 일하는 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국으로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일하며 동고동락하며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애국해야 할지 살펴보려 합니다. 찬양 들으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찬송과 베스트 음반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 이어 들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관해 남탓만 하지 말고 현실에 대해 자신의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자신을 오히려 책망하고 울 수 있어야 진정한 애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는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비판과 욕하고 수군대는

일에는 능합니다. 자신의 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애국애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국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방은미님의 음성입니다. 금과은 나 없어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광희님 음성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첫째, 울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은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야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큰 의미로 애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사회와 국가, 교회에서 각각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형제로서의 자신에 맡긴 위치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시는지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일제에 항거하다가 총탄에 쓰러진 사람들만 애국자로 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선열들만 애국자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삶을 사신 특별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죠. 그러나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에 맡겨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역시 애국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진정한 애국이죠.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 아멘 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결국 크게 볼 때 나라 사랑이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 58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 애족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 찬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시와 찬미 앨범 중에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0: 이거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들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사냥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베를린의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혜와 나이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연령대의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1. 역경과 고난을 체험하고 극복한 적이 있다. 2. 어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3. 생각이 개방적인 사람이다. 4. 창조적인 일을 즐기는 사람이다. 5.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어떤 식으로든 경험한 사람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이 굳지 않고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명철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경험이 될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넘치는 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혜의 송과 욥기 28장은 말합니다. 광부들이 갖가지 채광 기술을 고안해 지하 깊숙이 묻혀 있는 광물들을 잘 찾아내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을 순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장소, 거기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요. 게다가 지혜는 사고팔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최고의 보석을 총동원해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요. 최고의 금은보화, 그리고 희대의 장사슬로도 도저히 그 값을 매길 수가 없고 아예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데요. 지혜는 소프트웨어고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은 지혜로울 수 있지만 떠날 경우 어리석어지게 마련인데요. 지혜는 우리를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지혜를 영구히 사유화할 수 없는데요. 지혜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최고의 선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 사이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바울처럼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얻는 지혜 때문에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사야 33장 2절. 전도자이자 작가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생각과 노력의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마지막 자리에 계실 겁니다. 라고 말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른 아침, 새벽에 구했습니다. 예수님조차 해가 뜨기 한참 전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된 안내자로 모시고 그분께 초점을 맞출 때 올바른 과정에 있게 됨이 분명합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구원의 능력으로 무장될 겁니다. 마음, 정신, 영혼 안에 깃든 그분의 음성이 다른 모든 소리를 뒤로하고 올라와서 우리의 걸음을 올바른 길에 머물게 하고 근심이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흐트릴 겁니다. 주님, 매일 아침 제 힘이 되어 온종일 저를 지켜주소서.

미국의 치즈왕 그래프드. 그는 처음부터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차에 치즈를 싣고 다니며 팔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러 나가기 전 하나님께 꼭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판매 전략에 대한 지혜가 생겨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 나중에는 수많은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래프드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그저 실천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죠. 또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가 알지 못했던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말이지요. 네, 세상의 지식이나 돈은 자신이 노력하고 공부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찬양의 동산 가족 모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그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가득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으로 소마 트리오의 연주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 도미누스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셔서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와 헌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됨에 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안산시 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백투더바이블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전에도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은혜의 생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제공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의 은혜,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 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 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 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아, 이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람월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월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먼 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불.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직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비칠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Medley,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당신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 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 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추볼 때까지 무리받아 도품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엠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엠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렇죠?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일을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좀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다르죠. 삶에 있어서의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어서 찬미 워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참의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훨씬 더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하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제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아,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도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POP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

뭔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 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벌써 한풀그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아,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까 틀고 있다가 바깥의 기온이 저녁 됐을 때확 내려가면 갑자기 좀 추워지기도 하죠. 이제 잠들어 있는 우리는 또 모르고 있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쵸? 그렇게 뜬금없이 날씨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번안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Who Am I라는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내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출발합니다.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고 푸른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환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 보내기를 거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네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정착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고초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에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네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증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나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10년까지 무사히 브로크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크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곤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고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채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계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란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이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

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쏘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뽑기 하는 날, 두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첨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할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에 아이도 있고 북한에 부모 형제들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안 들어왔고요. 벽에 플랜카드 걸려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험한 이 세상 길, 이 더러운 탕자 노래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참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크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들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기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지 하면 찾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와 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에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쉬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 교회, 한개 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 쓰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 돼도 하나님이 북한에 열을 주실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나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나만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말 한마디 전향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울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라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치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지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일 복음의 메아리, 담대히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찬송인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 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

0: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 친구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인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십자가 지려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3시 30분 전남 해남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가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4시 전남 해남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보는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멋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야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0: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던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쥐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쥐어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해달라고 애걸 하였건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은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타가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꾸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 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 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침으로써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인내가 주는 격려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 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성령 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 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0: 상징하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국립합창 단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환희 제인 크로스비는 일생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지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오래지 않아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자 할머니가 그녀를 돌봤지만 할머니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성인이 된 크로스비는 결혼했지만 전염병으로 아이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던 크로스비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70세 되던 어느 날 자신의 삶을 한결같이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작사하게 됐습니다. 고통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을 때, 고난의 위험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큰 바위에 숨기시고 사랑의 손으로 덮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 감사로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전남 무안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20분 전남 영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편 63편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경화였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40분 전남 목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0: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 곳이라 칭하니라.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6시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음악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섬김도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신 어떤 재능도 찬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 손으로, 손이 없다면 발을 구르며, 몸의 지체 중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빛나는 눈동자와 뛰는 심장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의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전날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의 이사장이신 신남수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 장로님은 장애인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오히려 영광이라며 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저는 9시 예배에 참석해 10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의 미지근한 예배가 떠오릅니다.

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온 후 개인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준비해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을 통해 한 주 뒤 주일에 드렸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 200명분의 치킨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은 제가 보내드린 헌금을 헛되이 있으면 안 된다며 몇몇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BK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번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찾아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를 가까이 테너 존 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하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조수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천시립합창단의 시편 150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트루바의 목소리였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또 영어 찬양 이어졌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그 어떤 장벽도 뛰어넘는 사랑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히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저없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자녀보다, 너의 꿈보다, 너의 성공보다, 너의 자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말과 행위 너머에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느냐? 우리 주님의 질문에 기쁘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넉넉한 사랑을 혹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외롭게 울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볼 때 그의 겉모습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죠. 순종과 헌신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 힘이 생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헤아리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부엘세바의 시간,

0: 브엘세바의 시간 매주 이 시간은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이사야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이사야 22장을 묵상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였는데 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15절에서 25절은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이것을 변질이라고 하죠.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초보 운전자는 사고가 잘 안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 못하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늘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전 실력을 자랑할 때, 교만해질 때 사고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런 말을 해주죠. 로마가 핍박을 할 때에 기독교는 꽃을 피웠고 주후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만하면 변질되고 변질되면 망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칙처럼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아멘. 13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국들을 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열방을 심판하시다가 거의 끝부분에 22장에서 남유다 너희들도 심판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죠. 내가 의지한 것이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유다는 애굽도 또 바벨론도 아수르도 구스도 다 의지하고 싶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징계하심으로 봐라 너 옆에 있는 네가 의지하는 것들 이거 내 손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거 우리의 절대 믿음의 원칙입니다. 사람은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물어봤어요. 본문이 오늘 새벽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박주열 목사를 의지하십니까? 조금 의지한다요. 절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를 의지하지 않는데 왜 저를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저도 저를 못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절대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기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남유다가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지금 징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국을 먼저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데 너희들도 잊지 말라. 애굽 그리고 구스 바벨론 에돔 심판을 말하니까 정작 자기는 아닌 것처럼 너희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경고하십니다. 남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자기는 의로운 줄 안대요. 그렇죠? 남 이야기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답니다. 안 그런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믿음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남 이야기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남 이야기 하는 거. 오늘 본문은 불신자 이방인을 상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택한 백성 그리고 남유다 구속사를 이어가고

바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후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너희들이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택한 백성 그들에게. 그래서 1절을 함께 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 환상의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은 시온이거든요. 뭐 시온산이라고 하든지 시온이라고 해야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상의 골짜기라고 해요. 이거를 옥시모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순어법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은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희귀해요. 환상의 골짜기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순어법을 하고 있죠. 말씀이 넘치는 골짜기에 말씀의 사람이 없다. 어쩌면 이 시대와 이사야 22장의 남유다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많고 또 교인이 많고 목사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나요? 말씀이 많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나요? 갈 교회가 없다. 들을 말씀이 없다.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니 목사 같은 목사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희귀하다. 이게 모순어법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참된 제자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환상의 골짜기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가 아니고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제자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현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를 전해줍니다. 1절 그 뒤쪽을 보시면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여기서 함께 보시면 좋은 부분이 1절이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절 중반까지 소란하며. 그럼 내 지붕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여기까지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 37장에 이 이야기가 또 나와요. 37장 35절 36절 찾아볼까요 우리?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황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막 빨리 항복해라고 떠들고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있고 산헤립이 남은 군사를 끌고 도망가고 퇴각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1절에서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퇴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소란하여 떠들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일까?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남유다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함이 맞고 예배함이 맞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아수르를 조롱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잔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보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남유다가 망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곳에는 예배가 없어요. 하지만 파리가 있어요. 파리, 파티. 예배는 없어도 파티는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13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물러갔다고 마시고 춤추고 조롱하고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할 때가 아니다. 선지자는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잡을 때이지 내일 죽으르니 먹고 마시자 할 때가 아니다고, 잔치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잡을 때라고. 그 기회가 어디냐면 12절이라는 겁니다. 함께 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라, 이것은 다 대머리로 만들라 이 말이거든요. 굵은 배를 띠라, 이게 뭐하라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게 잔치하라는 것처럼 보이나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회개는커녕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때 하나님이 최후의 결정을 내려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잡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됩니다. 14절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딱 100년 뒤에 주전 605년 바벨론이 3차로 침공하는 거 아시죠? 1차 605년에 침공해서 끌고 가요.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두 번째 2차로 597년에 또 침공을 해요. 또 끌고 가요. 에스겔이 그때 끌려가요. 3차로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릴 때 시드기야가 두 눈 뽑혀가지고 끌려가는 거 알죠? 이 3차로 완전히 망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 구속사를 이어갈 백성들을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오게 하셔요.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 하지만 그 전에 안 망할 수 있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오늘 보면이 기회 주시는 날이었죠.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백성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100년 뒤까지 보세요. 이 뒤에 이 말씀, 오늘 701년이에요. 이때가 100년 뒤 605년 1차 침공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

두려워하고 힘쓰지 말지어다. 아멘. 선지자는 이미 100년 뒤 605년에 있을 바벨론의 침공을 보고 망해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언제 잔치하고 있습니다. 4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본 사람은 통곡합니다. 본 사람이 통곡해요.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끝장난다는 걸 본 사람,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본 사람, 말씀을 본 사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본 사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 사람은 통곡을 합니다. 본 사람이 통곡을 해요. 하지만 안 본 사람은, 못 본 사람은, 보여줘도 보기 싫은 사람은 잔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개인의 신앙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럽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뒤에서 여인들이 따르면서 울어요. 우리 주님 어찌하나, 우리 주님, 저 나쁜 인간들, 우리 주님 어찌하나 막 울면서 따라갈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냐면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이 눈에 보였어요. 이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이미 보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삥삥 돌려가지고 내쳐버려 죽이는 이 잔혹한 현실, 그 현장을 주님은 알고 계셨. 너희 자녀들이 그렇게 죽을 것을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신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는 잔치할 때가 아니고 울 때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액체를 마시고 산다고 그래요. 피, 땀, 눈물. 교회는 피로, 땀으로, 눈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의 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의 눈물이 있어야 한답니다. 샘나라는 사람, 처음부터 자기를 위해서 묘실을 파는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람. 그도 한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인정받았기에 거기에 임명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샘나 이후에 그 자리에 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올려주십니다. 20절을 함께 합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뭐라고, 누구의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를 만큼 엘리야김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부른 사람 생각하면 많을 것 같죠? 의외로 적어요. 쉬어보시면 어떻게 세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약 11명, 12명 정도 돼요. 아브라함, 모세, 갈렙, 다윗, 욥, 이사야, 엘리야김, 그리고 수룹바벨, 야곱,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도 내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오실 메시아에게 붙여진 그 호칭, 내 종이라는 호칭이 이 엘리야김에게 붙여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25절을 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그르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도 어느 순간 부서집니다. 자기가 썩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 정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 하나님으로 한번 정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작년에 2025년 6월 22일 그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 처음처럼. 6월 22일이더라고요, 작년에. 찾아보니까. 여러 제목을 좀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목을 못 잡겠습니까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한 단어는 하나님 아닌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도자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년 6월 22일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가 좀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이 예화를 말씀을 드리면 아 그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도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라고 그래요. 어떤 예화냐면 잔치를 할 때에 돼지를 잡잖아요. 그 이야기 아세요? 1년 전부터 그러면 새끼 돼지를 갖다가 키우지 않습니까? 그 새끼 돼지를 키울 때에 왜 키울까요? 잔치에 쓰려고 1년 전부터.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이 돼지가 하는 게 뭐냐면, 먹고, 자고, 또 싸고, 또 먹고, 자고, 언제 쓰이려고요? 그때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잔칫날 잡을 돼지를 부러워하지 마라. 잔칫날 잡을. 다시 이 이야기를 소환해 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붙들 뿐은 사람도 주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라고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말을 하고 8절 후반부터 11절은 유다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8절 보십시오. 그날에야 병기를 찾습니다. 야 칼 어딨냐 칼 어딨냐 활 어딨냐 방패 어딨냐 다 찾아요. 9절에서는 성에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물을 모읍니다. 10절 보십시오. 집을 헐어서 성벽 그 허물어진 곳을 다 쌓아서 적들이 못 들어오게 허물어진 곳을 쌓고 있어요. 11절은 저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데 뭔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가

또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보다.

0: 살아남을지를 다 알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만 안 보네? 앙망하지 않네? 공경하지 않네? 하나님 안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다 할 뻔했는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예적부터 경영하신 그 계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빼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빼고 다 했어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빼고는 다 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 위에 너희들이 한 가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왜 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 바라보냐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성도는 술이 안전답이 아니고 나 스스로 다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천수답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을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바라보고 있으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 부엘세바의 시간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주식회사 세바해운의 후원으로 현천중앙교회 박주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6-1283 현천중앙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4: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5: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낭독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레는 말씀입니다. 문들을 의인화했던 시편 저자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를 상상케 합니다.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길을 펴며 그 길을 여는 주의 백성들의 외침이 온 땅에 가득히 들리는 듯합니다. 이 외침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일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영광일 것입니다. 이 시편 구절로 예로부터 많은 작곡가들이 성가곡을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헨델은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제2부 순환과 속죄 33번 곡에 이 시편으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합창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흐도 그의 수많은 교회 칸타타에서 자주 이 구절을 가사로 채택하였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여성 작곡가이면서 오르가니스트였던 엠마 루이즈 애쉬포드 여사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성가곡을 작곡하였는데요. 우리나라 교회에도 많이 알려져 명성가곡으로 손꼽히고 있죠. 성가 이야기, 오늘은 애쉬포드 여사의 성가 문들아 머리들라 이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성가 작곡가 엠마 루이즈 에스포드 여사의 명성가곡 문드라 머리 들라 였습니다.

0: 예수님은
1: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2: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3: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4: 사랑하십니다.
5: 난 사랑하신
6: 뜨거운 여름 시원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찬양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퐁당.

성가 이야기. 다음은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바흐의 교회 칸타타입니다. 오늘은 BWV 94 바스프라게 이 나흐데어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이 칸타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칸타타는 바흐의 라이프지 시대 초기 1724년에 작곡되어 그의 8월 6일에 초연되어진 곡으로서 모두 8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악장은 합창으로 시작합니다.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세상 모든 보화가 무슨 소용일까? 오직 나의 예수님 당신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나는 오직 당신만을 기쁨으로 삼았으니 주님은 나의 안식이라.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흐데 웰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1악장 합창이었습니다. 다음 2악장은 베이스 아리아입니다. 세상은 연기와 그림자와 같은 것. 짧은 순간만 존재하고 곧 사라져 없어지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쓰러지고 꺾여도 예수님은 내 영원히 의지하는 나의 확신이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흐데어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2악장 베이스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3악장은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고귀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영광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부심이 많은 이는 화려한 궁전을 짓고 최고의 명예직을 찾고 보라색, 황금색, 은색의 비단과 벨벳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상 구석구석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의 교만의 탑은 공중을 뚫고 구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높은 것들만 탐하나 그런 것이 얼마나 쉽게 날아가 버리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따금 맥없는 바람이 불어와 교만한 육신을 단번에 무덤으로 처박으면 가련한 지상의 생물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뽐내었던 모든 화려함은 사라집니다. 아, 그 헛되고 화차는 것이 내 가슴에서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무엇보다 영광되게 사로잡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영광과 영예를 주는 것, 허영을 부딪힌 나의 정신이 화려함과 오만함 대신에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뿐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나를 바보라고 여겨도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리요? 이런 내용의 테너 레치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나흐데어베알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3악장 테너 레시타티보였습니다.

다음 사악장은 알토아리아입니다. 현혹된 세상이여, 현혹된 세상이여, 너의 보화와 재물과 돈도 속임수요 허상이로다. 너는 헛된 재물을 탐하지만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보배로다. 현혹된 세상이여, 현혹된 세상이여, 이런 가사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흐데어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악장 알토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5악장은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세상이 슬퍼한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오 어리석다. 이것이 고통의 이유로다. 세상은 무시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세상이여 부끄러워하라.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시어 내 죄를 씻고 너의 명예를 위해 그의 외아들을 큰 지옥에 내어주셨다. 그런데 너는 예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은가? 세상의 슬픔은 술책을 써서 세상의 명예를 탐할 때보다 크지 않다. 더 나은 것은 주님 마음에 흡족하실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옥을 짊어지는 것. 그것은 다만 이 세상에 머물 때의 고통일 뿐이다. 이를 위해 영원히 찬미와 영예의 관을 내게 씌워줄 것임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이 나를 곧 경멸해도 나의 예수님이 나를 높여준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이런 내용의 베이스 레시타티보입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이히 나흐베르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5악장 베이스 레스타티보였습니다. 다음 6악장은 테너 아리아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즐거움, 그 천박한 허영의 속임수를 아무리 두뇌펴도 만족하지 못하네.

노란 오물만 나오는 땅을 두더지처럼 파헤치는 동안 하늘을 놓치고 마네.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흐더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6악장 테너 아리아였습니다. 다음 7악장은 소프라노 아리아입니다. 그는 제 영혼을 돌보지 않는 눈먼 세상의 편입니다. 나는 이 땅이 싫습니다. 나는 예수만을 사랑하고 속죄와 믿음을 실천하리라. 그러면 부유하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우더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7악장 소프라노 아리아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악장 코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세상은 결코 창백한 죽음을 묶어두지 못하네. 세상의 보화는 사라지고 모든 쾌락도 쇠하리라. 오직 예수만이 내 곁에 남을 뿐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예수는 나의 생명, 나의 보배, 나의 자산, 나를 온전히 받으시는 분, 나의 온 하늘나라, 내가 흡족해 하는 것. 그러므로 또 한 번 말하노니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이런 가사로 부르는 마지막 8악장

바흐의 칸타타, BWV 94, 파스프라게 이히 나흐더 벨트.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랄까 중에서 마지막 8악장, 코랄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 BWV 94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고 묻는 질문에 만군의 여호와시라고 곧바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죄와 상처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분을 내 삶 속에 영광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0: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A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흔적이란 주제로 목요 성령 충만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수양관 담임 목사 김일곤 목사며 아울러 27일은 특별 성회로 미국 오클라호마 하목한 교회 송기찬 목사의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 순촌노회 장로회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주요 새롭게 하소서

평화의 바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선경민 목사 찬양 콘서트를 엽니다. 이번 콘서트엔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찬양 사역자가 함께하며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791-1333번 133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정미의 지금 여기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 34장 26절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빗방울이나 이슬비가 아닌 소낙비를 내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실 때 우리가 밖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정도로 퍼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비, 소낙비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찬송가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께 우리 모두의 기도고 간구고 또 응답되길 소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